0: 그치
1: 그치
0: 그치
1: 그치 그치 그치 야만이 나의 덕분 모르만 하니 거꾸사 날라 빨리 저지가 바나 세모스티 그치 그치 그치 야만이 앵가는 너로 목숨 나가니
2: Ugh.